0: 저녁에엔 삘삘의 바푸뇨게엔 삘삘의 바푸뇨게엔 미야오잉어르뇨게엔 미야오잉어르뇨게엔 미야오잉어르뇨게엔 마스킨드베싱에 야하이.
1: Dos niñas jóvenes se invitaron en una fiesta. Había una fiesta linda, un camarruco. Entonces ellos se invitaron